0: 라디오지.
1: 예, 사다이 투키에.
2: 방나와트노나 투르키에 아와즈 라디오세.
3: 에도 이포니티스 투르키에.
4: 오디 라디오 글라스 투르키에.
5: 기다레디 암무리아 투르키에.
6: 이니 아달라 라디오 수아라 투르키에.
7: 히니 이다야 키스와힐리 사우티 야 투르키에.
8: Esta é a Rádio Voz da Turquia.
9: Kochira wa Turkiye no koe radio desu.
10: Zboru wa glasot na Turkiye.
11: Efirde Turkiye ovozi radio.
12: It Turkiye hangia radio ya.
4: Oldu radio glas Turkiye.
13: Turkiye une radiosu.
14: Burası Türkiye'nin sesi radyosu.